저 범파의 세계야 워수 케냐미엘님 바이브 소나워 케오냐미엘님으로 원양원의 후프로 나서 우체로원이 후원양구프아님 너무 안워대야 우리바야 주마셔니 때리 못냐모아 니빠야 오오오야 바주스워 너무 베비비아려노 원소리 지난 탓에 아원이니야 우냐미디아메니페이 If you are ready, if you are ready, if you are ready, if you are ready, if you are ready, if you are ready, if you are ready, if you are ready, if you are ready, if you are ready, if you are ready, if you are ready, if you are ready, if you are ready, if you are ready, if you are ready, if you are ready, if you are ready, One hour, we're ready, no?

지하님이 야 지하님이 플루호모 나라 바람이야 어베우라는 과수고와 아슬리아스 메네원티 여보야 수아테차 메네야 사야바트우 여보의 훌리아스 메네원티 여보의 훌리아스 브라 아베프라우 노베트